0: Sunray FM Wecker. Ein guter Start in den Tag.
1: Sunray FM. 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